저런 건 보고 까먹은 혼단이 서로도 백기숙 검시가 달아서 주는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 안에 것을 봤으니 고라니 백기도 오도 부스워스레 부스워스레